0: 깜짝 예비 존!
1: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가 가밋 서플라이
0: 깜짝 예비 존!
1: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사칼로워커
0: 깜짝 예비 존!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깜짝 예비 존!
1: 이 mga balaklon na preska kanilabas bukas 24 oras.
2: Choy, pamakal ko may kape, Choy.
3: Ano nga kape? 3-in-1?
2: Ay, hindi na ko na, Choy, ah. Ang kinanglan niya, subong niya stick to one.
4: More hits, more fun, back to back.
5: Swak na swak.
4: More sa hapon.
5: More sa hapon.

0: 빵짱 예리 조이.
1: 내가 소리가고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
0: 빵짱 예리 조이.
1: 뭐다모 필리언 임포르트 루칸 건강한 바가이 사카로와카.
0: 빵짱 예리 조이.
1: 바라서 반응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
0: 빵짱 예리 조이.
1: 뭐이 뭔가 말 그런 프레스가 한글라마스 고카스 벤데 구아도라.
2: 조이, 빨리 꿈이 조이. 뭐이 papel de lija kada choy kina baligya.
3: Anong muna ang papel de liha, man?
2: Ay, ikis-kis ko sa madamol nga tsura sa nag-aagaw sa bigo k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Call authorities before opening the door. If someone knocks claiming there's an emergency, don't open it right away. Real emergencies don't wait at your door. They'll understand if you verify first. Always protect yourself first. Make the call, stay safe, and stay aware. Smart safety starts with caution.